0: 山谷里的100多户人家以种植胡椒为生，每年收获季都会举行感恩仪式。
1: 啊，一不好啊！啊，一不好，俺这把脸得刷面呐，刷干净嘛，俺这刷面呐，得把那家非常的完脸嘛，得把那得把那家非常的。
2: 这个我们尼木勒根部队是，包括那顶独臂骑啊，开头那顶安努拉德古里，哎，卡里他妈没事没带维体呢。මේ ගම්මිරිස්සගාව ආරම්භ කළ මේකෙන් තමයි දැන් ප්‍රධානම ආදායමක් ලැබෙන්නේ.
0: දැන් 2000 年前，斯里兰卡人掌握了胡椒种植技术。这种只能在热带生长的浆果，带皮干制，就是黑胡椒。